0: 기다리는 거를 매국시켜서 타이다?
1: 아, 다음에 이번에 팬룸 구도든 젠다 수저드긴 하나 엑스테든
0: 맹길 길때 토르추고 세균 길때 알추고
1: 와, 짜만 뜨서
0: 바람스가다, 가래야마다 소리가 파이다만 와, 기대된 기대야마다 타이다
1: 보고 시제
0: 내셨어
2: 也年轻过，那个时候什么都不想，天天玩音乐。现在成熟了，有家庭，有孩子了。我儿子快六岁了，想念孩子。
3: 大家好，
0: 吓死的，吓死的，我死
4: 我能别笑，我别笑。
5: 为追逐心中的音乐梦想，加纳尔别克扎根在了广袤的纳拉提草原。他的妻子阿依古丽也毅然告别自幼生长的阿尔泰山，跟随爱人顶去天山脚下。
0: 看一下你这个嘛，看，就给你买了这个嘛，哎，大的嘛，看到了没有？你喜不喜欢？
6: 喜欢。
0: 你放假的时候跟阿呆一起来的时候，给你们骑一个这个马好不好？
1: 真棒！
6: 拜拜。
5: 忙碌的生活磨灭不了相守的温情，一次次与旷野对望，与自然倾诉，都是心灵与这片草原最真挚的双向奔赴。